0: 唔知点解我个心咁乱嘅呢？
1: 梗系乱啦，一阵间你就开心噶啦，三小姐。
0: 我唔准你立乱讲嘢嘅。
1: 你问我咋，小姐？唔讲咪唔讲咯。
2: 行左步啦，细佬，系前亲就执输噶啦。
3: 喂，大哥，嗱，我都系唔去，你去，
2: 点解啊？
3: 咁骚气。